0: 예, 안녕하세요.
1: 정말.
0: 예스마 비 함께 하는 것에 가시죠.
1: 이상한 부서에 보내요.
0: 오케이.
1: 사스만이죠.
0: 3 up 1 2 3 or 4 now. The road is just
1: fishing out. That was very cool. 3 up 1 2 or 4 to the ramp.
0: Okay.
1: 7
0: hours
1: of
0: swimming, yeah.